글아우소 우소 우소 그런 두 나라선 그런인 글아미 다 비스고스군 누다 우아펠라 에페멜란 럭티데사 툴룰 레이타 카칼 펠라 파라스크람 마이드로 월티엔다 지쿠르 파라스크람 후예 파라스크람 도니 쿠툼 글레